0: thangma je mai khun le bia long le ya
1: abona abona
2: hai bosa sa ke se yang raja sa na
0: to raja sa na ka
2: lo khi ati
0: bo a bo ho go tong rai bo raja se jormong phai ma kai na han nyai de ing ko du bra se jormong phai ma ni
1: mo ta ni ong son ta
0: ong son ta bo mo ta ong son kai no ong ko ka nung kha su ba kya ang ma khang su ba kya tu tu ang kai tu ko si ba kya u no go thang jana ba a ngai ki si ko ma bo ong ko di kha ta ma khang su do bo go tu de mai sa ga ra na ma khang su mai sa ka
2: ki si ko ma
0: 기시구만. 그러니까 응고대 마바부 성노 나라 바스 성노 코름대 능가 봐 사는 나게 앞에 타고라 니사이정 너 뭐 로키빌레
2: 아본다 무슨 뜻 잘만 떴다
0: 예 뭐 깔아낭 마바부 성노 석강 코름 뭐 바다다 바스 성노 코름 밖에 안 능시 코름대 아니 뭐 산산다 능가 봐 사는 나게 앞에 본다 떴다 다이나 낭세 부일로 키버 사다리 저거 놀롱롱롱 로에 코름 봐 야고 봐 연고 가냐 응고가 그러니까 근데 능는 시간 니 너가 타나 봐. 오 타고라 능 힘리다. 한자 한다. 힘데 능 파노. 그러니까 능가 코콜롬 가자. 안 가졌던 콜롬 밖에 비니 콜롬 안 뛰다. 아. 그러니까 타는게. 내가 탄 탄거. 탄 탄거. 탄 탄거. 타나 살보 탄가. 타고라 마 바보 녹 버스 살려 말아서 네 승자부. 아. 그러니까 능 타야 파야 바로 커 봐. 살자 갔다. 흔히 hinga hanta bsai khumdia khana de gai o nung ko zakha sal zakha ga sal khable thab gora o thona bo mu chu o chung ap te phur kai mu ko ye phaya di ba
1: hanta
0: hanga yang na ba wi chip chip chip chip chip je pha kon sai to ma sar ngwa ne ko ko la hanga o ha par sa ka pa na khya
1: ma le la chi ne
0: le le za sa lai thab gora ga do le le ta hanga ni ya phong ngo no ang 과봉우 목도 그마가 무슨 마 힘가나 사이자만 소돈 소별에 얼까이 뭐 아이 나하루 비식자바
2: 아 만나시네
0: 비 키키야 나하러 가보는 뭐 키키야 나하러 힘뭐 키비 가면은 가이 형적 속과 한다 비히노
1: 아이 볼까 어설라
0: 이 아이 나하러 가보는 뭐 나하러 가보는 거 구수 잘칸 가이 비히보 타 자시자 자칸다 아 나이보 그리키야 어타거래 어타거래 깝카다 어타거라
1: 엄마랑
0: 미신가? 예.
1: 삽제 칸아지네.
0: 삽제 칸아지네. 왕만이 걸어 먹으나리야. 동만이 걸어 먹으나리야. 머루는 걸어 먹으나리야. 어타거라 앙비앙 타난다보. 까마 까마 까마 아무 부부수저 또 까마 머루랑 안으로 키비 깜짝봐.
1: 아.
2: 이거 뭐 너가 뭐 키비를 타나랑리야.
1: 라마시네리야.
0: 아무 뭐 머루 농당 뭐 비농 뭐 흥터스랑리야 타네. 머루 뭐 흥터랑타가 응고 기시구만. 뭐 시구만 가입했냐 뭐 봤어 좀 꼬과.
2: 그버선이 녹음은 못 하나니
0: 아버 타나 실이야.
2: 어?
0: 내 까망 까망. 까망 얼어카이. 어, 그즘마 타가. 만나마 파게 어타거르. 뭐랑 동너 사디. 동만이 걸어 먹으나리야. 왕만이 걸어 먹으나리야. 세면이 공을 코나네. 빠라 동카지 수비 훌룩나 볼래. 동고 고통나 볼래. 그리캬.
1: 안드라군드라.
0: 안드라군드라. 얼어카이 부 카토리아 자부팡 통 퉁 퉁 필이 동포. 어. 에이, 어버롱가는 아그 아 응고 기심어 못하게. 하이 이거 뭐나 패게블레 뭐나 패게블레 네 부바서 정 바이티 간다
2: 아 가동작 동 패겠다
0: 에 바게 갑 가자 뭐나 하버럭 사가워 토라니 토가이 아마니 야풍데 때 사가이 뭐 걸리게 아프거든 그러니까 뭐 힘은 나 힘어 뭐 빈간에 칼에 들어 가니 형가 저건데 뭐 뭐 잘 가가이 아무 카브름 파게드 답카이 능 틀리야 뭐나이 고소 기시고마 능 답을 틀리야 아버도 그냥 되고 뭐는
2: 빈 맛이 좀 살짝 하다
0: 빈 맛이 좀 바로 에베는 응고 서전하니 바로 서전 아 뭐뭐 아 뭐뭐 아 응고
2: 그러냐
0: 응고가 아버 방 피나뇨 딜럭다만 쓰랍 전는 왜 캬
2: 아 키비 갑 좀 나자
0: 예 키비 장 나 딜 딜럭다마 기시고마도 뭐 맛이 좀 꼭 살이 동이 갔다
2: 아
0: 응 그러니까 어 어바보 어바보 어바보 나
1: 카토리아나
0: 카토리아나 약으로 뭐 캬다
2: 뭘 피나뇨다
0: 예 아, 어느 게 보는 누구야? 게 보시래야? 아나 아니 타고라 키비클랑카 앙 타버러. 엄마, 앙시 비히거 세노 방 필링 의사리 미양 보.